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시구역에서는 국지적인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배수 관망 준설 및 청소 작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명확히 해 각 촌마을의 홍수 재방지 대응 조치를 항목별로 점검하고 지역별로 철저히 시달해 재방지 구조의 마지막 1m를 원활히 해야 합니다. 문제를 유추해내면서 전시 경보시설, 호출 응답 설비, 위성 전화 등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설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원활히 작동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원에게 시달해 극한 상황에서도 정보가 신속히 전달받고 지시가 원활하게 하달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물자를 사전에 저수지 현장에 배치해 극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과 지도 간부 인솔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 통신이 원활하고 정보 보고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직 인원은 비상 대응 절차와 대응 기제를 숙지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지시를 가장 먼저 전달하며 위험 상황을 가장 먼저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 홍수방지지휘부에서는 명절 기간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무단 이탈, 근무 누락, 정보 지연 보고 및 은폐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직 공백으로 인해 재난 당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8일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보주임 왕사용이 조사 연구소를 이끌고 전시 공업기업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고품질 발전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선으로 길림 자금동업유한회사, 길림성 구건정흥약업유한회사, 훈춘 로희 식재료 농업발전유한회사 등지에서 지능 생산라인 디지털화 설비 운영 및 생산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각 기업의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추진 조치, 개조 성과, 발전 계획을 상세히 요해했으며 전시 공업 경제 운행 및 규모 이상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 대상의 추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전통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비 승격, 지능 개조, 디지털 능력 보유를 통해 기업의 생산, 관리 효능과 제품 품질을 효과적으로 제고해 양호한 산업 디지털화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설비와 기술의 교체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영 회복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의 단계식 전환을 추동하고 지능 제조 모범 기업을 육성하며 시범 견인 역할을 발휘해 산업 사슬의 전반적인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인재, 기술 등 발전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고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봉사 포장을 최적화해 공업 산업이 고급화, 지능화, 록셰화로 안정적으로 매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7일 훈천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훈천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대 훈천시 청와가도 당사업위원회와 연합으로 정동 서구역에서 당창건 105주년 헌례, 문명도시 건설의 당원 선행, 조제 당일 자원봉사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전시 226명의 시 직속기관 당원 간부 종업원들이 환경 정돈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당원 자원 봉사자들은 분공 협력해 서구역 도로, 녹화대, 복도 구석 등 구역을 전면적으로 청소해 백색 쓰레기를 줍고 폐기 잡동사니를 정리하며 장기간 방치된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하면서 서구역 환경 문제를 철저히 정돈했습니다. 이번 주제 당일 자원봉사 활동은 당 건설로 문명도시 건설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조직 생활 진지를 기층 일선에 옮겨 당원 자원 봉사와 노후 서구역 환경 승격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당 건설로 기층 7위를 인솔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시적으로 당원들을 조직해 사회구역에 내려가 문명실천 자원봉사를 전개하며 당원의 모범적 역할로 조민 참여를 이끌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강력한 합력을 응집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오절이 다가오면서 짙은 명절 분위기가 훈촌의 거리와 골목마다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명절용 상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전통 미식을 만들며 생활의 온기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촌의 각 대형 슈퍼마켓과 시장에는 쫑주와 오리알 등 제철 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쫑주가 시장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가에서는 여러 가지 맛과 자유로운 조합의 판매 방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완성품 쫑주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많은 시민들은 직접 쫑주를 만들며 단오절 풍속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서 상가에서는 쫑주잎, 찹쌀, 대추 등 각종 원재료를 판매해 시민들의 구매를 흡인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전통 미식부터 직접 만든 맛까지 현재 훈촌의 거리와 골목은 쫑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와 기대감 속에서 전통 명절의 정취는 더욱 깊고 진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8일 훈촌시 해동가도 용림사회구역 세일대 관심사위원회에서는 훈촌시 제1소학교 3학년 5반 사생 학부모와 함께 연변 소방구조기동지대 훈촌대대에 가서 소방과 이어진 동심으로 평안한 단오맞이 교회 실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는 짙은 단오절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단오절의 요래, 민속 의미와 애국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통 명절에 담긴 가곡 정신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고 애국심을 가지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은 붓으로 계란의 채색 그림을 그리며 다채로운 도안으로 평안과 아름다운 명문을 기원하고 전통 민속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감수했습니다. 아이들은 계란을 소방 지존원에게 전하면서 명절 축복을 보내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역의 녹화대는 원래 공용 공간이지만 개별적인 주민들에 의해 개인 채소밭으로 개간돼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손상시키고 도시 형상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늘의 기자는 취재 시 여러 서구역에 채소를 재배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어떤 서구역에는 심지어 반복적으로 정돈해도 재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색을 파괴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는 원래의 녹화 식수를 훼손하고 도시의 면모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비료로 인한 냄새는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엄중한 영향을 주어 적지 않은 주민들의 반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녹색을 파괴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현상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의식의 결핍함을 반영합니다. 도시 문명은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공공 녹화를 애호하며 녹지를 사설의 조명에 냄새를 심는 행위를 벌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푸르름이 완연한 도시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새珲春통상구가정식으로기능시험단계에진입해길림성대외개방의전년창구를전력으로구축하게됩니다珲春시홍수방지감염대처사포치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인대사무요원의조사연구조에서전시공업기업지능화개소디지털전환및고품질발전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8일새珲春통상구에서처음으로열대의다국전자상거래화물차량이순조롭게출경통관시험을완성했는데이는이통상구가정식으로기능시험단계에진입했음을표징합니다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등지도일꾼들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당면새珲春통상구는시험과검사시정과보안을동시에하는사업기제를엄격히집행하고있으며매3일마다인류통관업무를초과하는절주에따라상품차해산물등전품목의통상구업무시험을질서있게추진하고업무피벅면을지속적으로넓히며통관절차를최소화하면서검수신고와심사총체적투입등각항마무리공략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새珲春통상구는7월중순에정식으로전면투입돼전품목규범화상시와통관운영을실현할예정입니다성당외개방포치를시달하고공략속도를높여珲春통상구를강대히건설하기위해새珲春통상구는국내인류변경통상구표준에맞추어계획건설됐는데총체적건설수준시설배비와종합봉사능력은전국동료변경도로통상구의최상위권을차지합니다통상구기능배치는과학적이고합리적인바8개입경과8개출경화물검사통로10개입경과10개출경역약검사통로를설치했습니다여기에부대적으로표준화창고저장지혜감독관리등완벽한기초시설을갖추어각종다국업무의장원한발전수요에전면적으로부응할수있습니다통상구수용능력은비약적인향상을실현해종합수용능력은원래통상구보다3배이상향상됐습니다년간화물통관능력은200만

연간 출입경 인원은 200만 명으로 설계해 전성 대러시아 다국무역 증량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위치와 다국 산업 오실을 충분히 방출하고 다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 업태를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전성 대러시아의 개방에 종합 수순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8일 훈촌시에서는 홍수 방지 감염 대처 사포츠 회의를 소집해 날씨 형세를 분석하고 강우 예방 사업을 안배 포치했습니다. 회에서는 근안 시기 기상 상황을 통보하고 전성 홍수 방지 사업 화상회 정신을 전달했으며 지난 라운드 강우 대응 사업을 돌이켜보고 분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훈촌은 변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산간지구와 하천이 많고 국지성 폭우의 돌발성이 강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재해와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초점을 맞춰 조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시구역에서는 국지적인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배수 관망 준설 및 청소 작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명확히 해각 촌마을의 홍수 재해 방지 대응 조치를 항목별로 점검하고 지역별로 철저히 시달해 재해 방지 구조의 마지막 1m를 원활히 해야 합니다. 문제를 유추해내면서 전시 경보 시설, 호출 응답 설비, 위성 전화 등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설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원활히 작동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원에게 시달해 극한 상황에서도 정보가 신속히 전달받고 지시가 원활하게 하달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물자를 사전에 저수지 현장에 배치해 극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과 지도 간부 인솔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 통신이 원활하고 정보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직 인원은 비상 대응 절차와 대응 기제를 숙지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지시를 가장 먼저 전달하며 위험 상황을 가장 먼저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 홍수방지지휘부에서는 명절 기간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무단 이탈, 근무 누락, 정보 지연 보고 및 은폐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직 공백으로 인해 재난 당해 적기를 놓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8일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보좌진 왕사용이 조사 연구소를 이끌고 전시 공업기업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고품질 발전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선으로 길림 자금동업유한회사, 길림성 구건정흥약업유한회사, 훈촌 로희 식재료 농업발전유한회사 등지에서 지능 생산 라인 디지털화 설비 운영 및 생산 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각 기업의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추진 조치, 개조 성과, 발전 계획을 상세히 요해했으며 전시 공업 경제 운행 및 규모 이상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 대상의 추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전통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비 승격, 지능 개조, 디지털 능력 보유를 통해 기업의 생산 관리 효능과 제품 품질을 효과적으로 제고해 양호한 산업 디지털화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설비와 기술의 교체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영 효율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의 단계식 전환을 추동하고 지능 제조 모범 기업을 육성하며 시범 견인 역할을 발휘해 산업 사슬의 전반적인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인재, 기술 등 발전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고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봉사 보장을 최적화해 공업 산업이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로 안정적으로 매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7일

네, 혼촌시 직속기관 사업요원회에서는 혼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 대 혼촌시 정화가도 당사업요원회와 연합으로 정동 서구역에서 당 창건 105주년 헌례, 문명도시 건설에 당원 선행, 조제 당일 자원봉사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전시 226명의 시 직속기관 당원 간부 종업원들이 환경정돈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은 분공 협력해 서구역 도로, 녹화대, 복도, 구석 등 구역을 전면적으로 청소해 백색 쓰레기를 줍고 폐기 잡동사니를 정리하며 장기간 방치된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하면서 서구역 환경 문제를 철저히 정돈했습니다. 이번 주제 당일 자원봉사 활동은 당 건설로 문명도시 건설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조직 생활 진지를 기층 일선에 옮겨 당원 자원 봉사와 노후 서구역 환경 승격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당 건설로 기층 질의를 인솔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시적으로 당원들을 조직해 사회구역에 내려가 문명 실천 자원봉사를 전개하며 당원의 모범적 역할로 전민 참여를 이끌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강력한 합력을 응집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오절이 다가오면서 짙은 명절 분위기가 혼촌의 거리와 골목마다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명절용 상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전통 미식을 만들며 생활의 온기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촌의 각 대형 슈퍼마켓과 시장에는 쫑주와 오리알 등 제철 상품들이 가시러니 진열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쫑주가 시장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가에서는 여러 가지 맛과 자유로운 조합의 판매 방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완성품 쫑주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많은 시민들은 직접 쫑주를 만들며 단오절 풍속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서 상가에서는 쫑주잎, 찹쌀, 대추 등 각종 원재료를 판매해 시민들의 구매를 흡인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전통 미식부터 직접 만든 맛까지 현재 혼촌의 거리와 골목은 쫑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와 기대감 속에서 전통 명절의 정취는 더욱 깊고 진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8일 혼촌시 해동가도 용김사회구역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혼촌시 제1소학교 3학년 5반 사생 학부모와 함께 연변 소방구조기동지대 혼촌대대에 가서 소방과 이어진 동심으로 평안한 단오맞이 교회 실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는 짙은 단오절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단오절의 유래, 민속 의미와 애국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통 명절에 담긴 가곡 정신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고 애국심을 가지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은 붓으로 계란의 채색 그림을 그리며 다채로운 도안으로 평안과 아름다운 명문을 기원하고 전통 민속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감수했습니다. 아이들은 계란을 소방 지존원에게 전하면서 명절 축복을 보내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역의 녹화대는 원래 공용 공간이지만 개별적인 주민들에 의해 개인 채소밭으로 개간돼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손상시키고 도시 형상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늘의 기자는 취재 시 여러 서구역에 채소를 재배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어떤 서구역에는 심지어 반복적으로 정돈해도 재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색을 파괴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는 원래의 녹화 식수를 훼손하고 도시의 면모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비료로 인한 냄새는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엄중한 영향을 주어 적지 않은 주민들의 반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녹색을 파괴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현상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의식의 결핍함을 반영합니다. 도시 문명은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공공 녹화를 애호하며 녹지를 사설로에 조명해 냄새를 심는 행위를 벌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푸르름이 완연한 도시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민장림국이일부향진에심입해전시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촌야회를따라길림관광혼촌방천촌여름철촌야회시범전시활동이개최되었습니다단오절연휴기간30개외지가정이혼촌에와서다채로운연변에서단오맞이중화민족일가친척활동에참가했습니다2월19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민장림국이일부향진에심입해전시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주의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마비사상과요행심리를견결히극복하며홍수방지에중점을조시하고안전최저선을엄수해각항홍수방지와홍수관리사업을실속에들어주어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반석진남직맹촌삼가자만족향서북자촌삼가자만족향하천입구혼촌시홍수방지물자비축창고등지에서응급당직근무통신설비운수홍수안전사업전개등상황을상세히료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홍수방지사업책임을다지고홍수방지사업조치를세분화하며하천위험교량하천입구저지대구간등위험지점에초점을맞추고위험요소에대한조사정돈을전개하며위험요소의조기발견조기처리조기청산을실현해장마기의안전위험을원천적으로방비하고해소해야합니다홍수방지응급대비책을보완하고조기경보감시측정사업을잘하며홍수기형세를정밀하게연구판단하고각항방비준비를앞당겨잘해야합니다각종홍수방지물자를규범적으로비축하고관리하며홍수방지통신감시측정설비를정기적으로점검보수하고유지해각종시설설비가정상적으로운행되고물자를수시로조절사용할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24시간당직근무와지도인솔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정보발송경로를원활히해홍수상황지령이제때에전달되고돌발상황이신속히처리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응급역량을충분히준비하고응급훈련을상시적으로전개하며긴급구조응급처리와군중들의자아구조상호구조능력을제고해전시홍수안전과경관장벽을전방위적으로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
2: 6월18일길림성문화및관광청길림성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주최하고길림성문화관혼촌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및관광국에서공동으로주관한촌야회를따라길림관광혼촌방천촌여름철촌야회시범전시활동이개최됐습니다오후1시촌야회가정식으로막을올렸습니다대막무용환고비양민속무용강변의처녀장이무형문화유산공연만상지수합창사랑으로하나되어등다채로운공연이번갈아펼쳐지면서여러민족군중들이한무대에서노래하며즐거운시간을보냈습니다현장에는박수와환호가끊이지않아분위기가절정에달했습니다한눈에삼국을바라보고촌야회에서취하는방천을주제로진행된이번활동은길림성당위선전부의2026년문화과학기술위생3하향사업포지를엄격히시달하고연변변경지역지리적위치우세와민속특색에립각해문예공연공익기부민속장터변경자가운전관광체험등다양한내용을통합했으며성시향진각급기관과현지문화관광기업들이함께참여

0: 예, 생활 밀착형, 인기 집중형, 민생 혜택형 乡村 군중문화 축제를 구축해 전야회를 따라 길림관광, 문화관광 융합 특색 해민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빛내므로써 향촌지능, 민족 단결의 활력과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활동은 국가 공공문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으로 전국의 군중들이 훈촌의 특색 있는 변경 풍모와 독특한 민속문화 풍채를 직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흥겨운 노래 가락의 여운은 길게 남고 문화 관광의 려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전야회를 따라 길림 관광은 백성시 진례현, 백산시 혼강구 등 여러 지역으로 진입해 더 많은 군중 친화적 활동을 선보이면서 문화의 힘으로 향촌 점연 진흥에 동력을 부여해 길림 공공문화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해 편장을 힘써 써내려갈 방침입니다.
1: 단오절 연휴 기간 요청을 받고 온 30개 외지 가정이 훈촌에 와서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맞이 중화민족 일가 친척 활동에 참가해 본지 군중들과 변경 도시의 풍경을 함께 감상하고 민속 문화를 함께 감수하며 소통과 즐거운 모임 속에서 여러 민족의 내왕과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팔방의 관광객들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훈촌시에서는 고속철도역, 려객운수역 등 지점에 전문 접대 봉사점을 설립하고 전방위적이고 정밀화 따사로운 접대 봉사 체계를 구축해 요청을 받고 온 외지 가정의 단호 관광이 평안하고 순조롭도록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훈촌시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 융림 사회구역에서는 연이어 짙은 중즈의 향기, 즐거운 이웃, 단호 주제 활동을 전개해 전통 민속을 뉴대로 요청을 받고 온 외지 가정과 본지방 가정이 함께 소통하는 교량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친구들이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하도록 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훈촌에서는 자연 생태, 역사 문맥, 변경 풍토 자원을 통합하고 각큰 풍경구, 상권과 련동해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출범시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위해 몰입식 다원화의 단오절 문화관광 향연을 구축해 변경도시 개방포용의 도시의 기개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0: 6월 18일 전야회 따라 길림관광 훈촌 방천촌 여름철 전야회 시범 전시 활동이 경신진 방천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심혈을 기울여 창조, 민속 체험 장터를 부대적으로 구축하고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변경 순례 특색 코스를 혁신적으로 출범시켜 문화로 향촌의 동력을 부여하고 문화관광으로 증수를 이끌어 변경 향촌의 온기를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변경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도록 했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 각종 연변 특색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전시 판매해 농산물의 오프라인 판로를 절실히 원활히 하고 농특산물이 향촌에서 나아가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족 전지, 전통 매듭, 조선족 민속 수공업 등 무형문화 유산 종목은 현장 전시 공연을 진행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무형문화 유산 기예의 매력을 근거리에서 느끼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두터운 조력을 몰입식으로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변경 순례 특색 코스를 혁신적으로 출범하고 지331 연변의 풍경, 방촌촌의 향토 민속, 룡호각의 홍색 가곡 문화 등 량실 자원에 의탁해 자가 운전 관광, 무형문화 유산 성현, 실경 유람이 일체화된 전사슬 문화 관광 체험을 구축함으로써 전야회 따라 길림 관광 브랜드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1: 단오절 연휴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는 많은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관광 대상, 완비된 봉사시설, 수려한 자연경관 및 깊은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치를 감상하도록 흡인했습니다. 한가로운 계절에 최적의 관광지 방천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훈촌 방천 풍경구의 룡호각 전망대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으며 삼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을 이룬 경치에 관광객들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진귀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융합한 동방제일촌 방천촌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인기 있는 인증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을 거닐며

0: 환경 지역의 민속 풍정을 체험하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휴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연일 군수시 각 가도 사회 구역에서는 육속 다양한 형식의 단오절 주제 활동을 전개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화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이웃의 우정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그날 군수시 신안가도 단결사회구역에서는 두명절 주제활동을 개최하고 전통 민속과 가문의 온정을 결합시켜 민족 문화를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거리도 좁혔습니다. 군수시 한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일전에 군수시 동방무럭관리유한회사와 연합으로 중저향 풍기는 단오맞이 이웃이 모여 화목촉진 이웃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훈춘시 정화가도 연하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로 민심 집결 인솔 단오절 짙어가는 이웃정 주제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체로운 가무 공연이 번갈아 상연됐고 흥겨운 곡조, 아름다운 무용자태는 현장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환락의 웃음소리 속에서 함께 문예의 종목을 감상하고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면서 상서롭고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도시 공공교통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훈천시 교통운수국에서는 그날 전시 목조 버스 정류장에 대한 유지 보수 승격 공사를 가동하고 정밀화 유지 관리와 개조로 시민들의 대기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도시 문명교통의 창구를 빛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시민들의 출행에 봉사하는 중요한 민생 단체입니다. 군수시 교통운수국에서는 사전에 정류장 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시공 방안을 총괄하면서 정류장 보수 승격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시공 일꾼들은 정류장 기둥 하부에 방부 처리를 실시하고 누수가 발생한 지붕을 보수했으며 파손된 바닥 타일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정류장 골조에 대한 세척과 도장 작업, 전면적인 갱신까지 함께 진행해 안전성, 실용성, 미관 등 여러 측면에서 정류장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롭게 단장시켰습니다.
2: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3: 马兰一看韩金虎挺硬，他也把脑袋一拨了。对，我们是当臣的，左右不了朝廷的大事。别说别的，这俩小子比秃尾巴狗还横。问了半天就是不说。朱穆英往燕王跟前一靠，我昂家千岁，别问了，人恩是木雕，不打不招，人是苦虫啊，不打不成，留什么客气？打吧，收拾收拾。燕王本来不乐意，朱穆英这一说，也就没有办法。喝令掌刑的来，把他们拉下去，每人抽500背花。500背花，背就是后背的背，花是花草的花，那意思就是把后背打得像那花似的，这玩意受得了？人们把他们俩都恨透了，脱得下边扒光的衣服，胳膊有人摁着，腿有人踩着，把莽鞭抡起来。500鞭子，5鞭子过去，他们俩就见了叫了。那鞭子一下去，皮开肉绽，把韩金虎打得嗷嗷叫好啊！啊，我招了，这多好，几下招供了。燕王吩咐一声推出来，两个上来，这回精神头也没了。往桌案前面一跪，张着大嘴呼呼喘气，讲。大伙儿仔细审问，两人在这跪着，问什么答什么，就把害这些功臣的经过，尤其是炮打庆功楼的经过，说得非常详细。大伙儿听完了，恨得牙根儿都痒痒。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일부향진에심입해전시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촌야회를따라길림관광혼촌방천촌여름철촌야회시범전시활동이개최됐습니다단오절연휴기간30개외지가정이혼촌에와서다채로운연변에서단오맞이중화민족일가친척활동에참가했습니다2월19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일부향진에심입해전시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주의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마비사상과요행심리를견결히극복하며홍수방지에중점을조시하고안전최저선을엄수해각항홍수방지와홍수관리사업을실속있게틀어주어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반석진남직맹촌삼가자만족향서북자촌삼가자만족향하천입구혼촌시홍수방지물자비축창고등지에서응급당직근무통신설비운수홍수안전사업전개등상황을상세히료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홍수방지사업책임을다지고홍수방지사업조치를세분화하며하천위험교량하천입구저지대구간등위험지점에초점을맞추고위험요소에대한조사정돈을전개하며위험요소의조기발견조기처리조기청산을실현해장마기의안전위험을원천적으로방비하고해소해야합니다홍수방지응급대비책을보완하고조기경보감시측정사업을잘하며홍수기형세를정밀하게연구판단하고각항방비준비를앞당겨잘해야합니다각종홍수방지물자를규범적으로비축하고관리하며홍수방지통신감시측정설비를정기적으로점검보수하고유지해각종시설설비가정상적으로운행되고물자를수시로조절사용할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24시간당직근무와지도인솔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정보발송경로를원활히해홍수상황지령